0: 아따 이렇게 자도 엄청 조금 쳐다셔. 어느 쪽 오르고 야뜨 은근 야뜨고
1: 야뜨고
0: 엄청 그 제트 온천 자다. 운이 조금 어디
2: 있어.
0: 아따 일단 내가 하루 때 다부터 그 허벌가 다 허벌가 다
1: 허벌었다.
0: 다부터 그 아따
1: 만에 도스톱 도저 어디 잡아야지.
0: 티 티 들친 잡았어. 그러니까 등급 듣고 들지 들으니까 나 철통은 좀 애름매냐. 아따 지금 앞으로 언제를 또 따뜻한 데 가서 톨뜨는 왜 걸었어.
3: 此时的欢声笑语把他的思绪带回了20年前的黑马连。黑马连曾是这片土地上最精锐的民兵队伍之一，担任着防险救灾、运送物资、巡视巡逻和维护边境地区安宁的职责。除了高超的骑射技艺，黑马连的骑兵战士还能在马背上完成一系列战斗动作。人们把保家卫国的战士视为英雄，牧民们都以加入黑马连为荣。加美扬在黑马连足足训了15年马。

0: 아따 이렇게 잔도 없는 조금 쳐다쇼. 어르기 좀 어르고 야트 은근 야트 그
1: 야트 그
0: 좀 근데 그 제트 운지 운이 조금 어디
2: 제트 원에 아 만화
0: 얼어서 아따 그랬다 내가 하루 때 답을 그걸 또 허벌한 하는 거라 하다
1: 허벌 왔다
0: 답을 그 아따
1: 만에 도스톱 도저 어르기 삶에
0: 있으시오 피 들친 삶에 있으시오 그러니까 은근 듣고 들었지 들었지 나쳤던 건 좀 헤르메냐 아따 지는 앞으로 은대로 도따뜨근 내가 톨뜨근 왜 골승
3: 此时的欢声笑语把他的思绪带回了20年前的黑马连黑马连曾是这片土地上最精锐的民兵队伍之一担任着防险救灾运送物资巡视巡逻和维护边境地区安宁的职责。除了高超的骑射技艺，黑马连的骑兵战士还能在马背上完成一系列战斗动作。人们把保家卫国的战士视为英雄，牧民们都以加入黑马连为荣。贾美洋在黑马连足足训了15年马，让他成为了这片草原上有名的驯马人。看着这群老伙计们与烈马交锋，贾美洋突然萌生了一个想法。传统驯马具有很强的观赏性，是胆量与技艺的双重较量，每一秒都能攥紧观众的呼吸。如果能推动传统驯马成为一项竞技运动，一定可以更好地传承传统马文化。